외국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국토가 금수강산이란 실감이 납니다. 국토 70%가 산으로 돼 있어서 다니는 곳마다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너무 높거나 깊어서 사람을 질리게 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너무 얕아서 산인지 들판인지 구분 안 갈 정도도 아닌 적당한 높이의 아담한 곡선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국토가 왜 삼천리 금수강산인지 실감납니다. 거대한 벌판처럼 끝없는 들판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곳도 없고요. 끝없는 협곡이 계속돼서 위협되는 것도 없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 지루할 때쯤이면 어느새 계곡물 낀 멋진 산 하나를 만나게 되고요. 아무리 험한 산이라 해도 가는 곳마다 신비로운 절경이 요소요소 보이는 땅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바로 그런 땅에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입니다. 신비로운 절경이 요소요소 보이는 땅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바로 그런 땅에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입니다.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 국토 삼천리 금수강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일상을 떠나 이곳저곳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땅의 아름다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오늘 국토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국토 70%가 산이라서 어딜 가나 눈을 돌리면 우리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서나 산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이해합니다.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영산회상이 바로 그와 같은 정경을 드러내는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20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령산과 중령산, 10박 한 장단의 세령산과 가락더리, 그리고 도드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장단의 타령과 군악, 이렇게 9곡 전곡이 55분 30초 동안 연주되는데요. 통상 현악 영산 회상 전곡을 연주하는 시간이 연주자들마다 조금씩 속도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45분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55분 30초 동안 전곡 들을 수 있습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를 김호성의 단소, 정재국의 피리, 최충웅의 가야금,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의 단소, 정재국의 피리, 최충웅의 가야금,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1년부터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성과물로 만들어진 국립국악원의 줄풍류란 이름이죠. 현악 영산회상 전곡을 슈퍼 오디오 CD, SACD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녹음에 참여한 분들이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 원로사범과 당시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국립국악원의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 국립국악원 줄풍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로 전해드렸고요.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길군악이란 제목은 뭔가 길을 가면서 하는 행악의 느낌을 지니고 있는 길 위의 음악이란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날에 이 곡은 단일 행자를 써서 행군악 또 길로자를 써서 노요곡 혹은 행로곡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창배의 가창대계를 보면 산놀이 들놀이를 나가 걸으며 노래하는 곡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서 길군악의 길이란 이름이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곡의 첫 시작이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5장 노랫말 중에 남의 딸이 너뿐이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남녀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었던 듯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짝을 잃고 홀로 서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입을 시켜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으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 온 당악곡의 하나, 낙양춘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보허자와 함께 당악곡의 하나로 유입이 돼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음악 낙양춘, 아명으로 기수영창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의 하나 순조대의 효명세자가 창사를 만든 작품.

발을 딛고 왼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발을 바꾸어 반복하는데요. 얼굴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는 모양을 화전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꽃 앞에 서면 그 아름다움의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궁중정제 춤사위에서도 그 미소가 나옵니다. 요즘 날은 덥지만 그래도 여름꽃이 한참 좋습니다. 꽃 앞에서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여유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어느새 길이 되는 거겠죠. 희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우직하게 걷다 보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0: 아니, 그 이사님이 이 회사의 목소리를 이제 대표하시게 됐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네요.
1: 네, 그렇죠.
0: 네, 얼마나 된 거죠?
1: 제가 2009년부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 한
0: 거의
1: 15년?
0: 지금 네.
1: 15년, 예, 15년, 16년,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니, 지금도 어려 보이시지만 그땐 더 어리셨을 거잖아요.
1: 네.

0: 했고요. 사실 그 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우리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은 해고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고용안정협약서라는 것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회사랑 우리가 함께 힘합치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회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협약서가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미 청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요. 네.
1: 아, 그러면 그때는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 좀 있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0: 네.
1: 어떤 식으로든 나도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뒤에서
0: 그죠.
1: 정리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배신감은 사실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 합의서를 쓰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쓰고 난 뒤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과정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0: 뉴스에 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 기자들과도,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셨던 정치권들과도, 이제 그리고 전문가들과도 분석을 해보니, 사실은 일본 본사와의 내부 거래에 의한 의도된 적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 적자, 그리고 기획 청산이란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외투 기업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할 때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특히 외투 기업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할 때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책임 없이 철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예.
1: 이제 그래서 투쟁이 시작된
0: 그죠.
1: 거예요.
0: 예.
1: 네.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0: 네.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청산 이렇게 발표를 듣는 순간 다 각자 조합원들은 자기 살 길에 대한 고민을 할 거잖아요. 회사가 위로금을 주겠다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돈 받아서 빨리 취직 자리 알아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0: 되게 나이가 한 40, 50대, 저희 이제 50대 초반이 평균 나이대예요.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시고
1: 네.
0: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1: 네.
0: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저희는 그런 순간들

0: 같고 같은 마음일 수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마음에는 엄청 큰걸 얻으셨겠어요. 그죠?
0: 그렇죠. 네.
1: 네.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이 2023년 8월에 노사 합의로 일단락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개인 위로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회적 고용 기금으로 만들어 달라.

0: 뚜벅뚜벅 걸어간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느리지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묵묵히 걸어가겠다.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만약 변화를 누군가가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럼 부릉이 재단으로 바꿀 마음이 있으세요? 부릉부릉 차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천천히 갈래? 이런 마음이세요?
1: 아, 혹시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그냥 천천히 갈래요.
0: 네, 맞습니다. 네. 모두가 같이 가는 네.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뚜벅이 재단이 2024년 6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여기서 상임이사를 맡으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인 건가요?
1: 아, 네. 네. 저는 이제 재단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해고 실직 노동자 지원

0: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유들이 이 화가 나서가 아니거든요.
1: 아니죠.
0: 예.
1: 네.
0: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1: 네.
0: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돼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막 우락부락하지가
1: 다들 이렇게
0: 네네네.
1: 마음에 사랑이 있으신
0: 네.
1: 분이더라고요.
0: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투쟁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모금 운동도 진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생계 지원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1: 그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0: 네.
1: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또 해고 노동자들이랑 소그룹 모임도 하신다고요.
0: 네.
1: 그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어려움을.
0: 네.
1: 네.
0: 실제로 나이가 좀 일정 부분 찬 다음에 새로운
1: 네.
0: 일터에 간다란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서 취업의 과정도 고군분투인데요. 취업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열악한 사업장들이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잘 몰라서 당하기도 하는데요.
1: 우리
0: 하여튼
1: 이사님 속상하셔가지고 눈물
0: 네. 하여튼
1: 났어요. 네.
0: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어떤 상담과 지원을 해주려고 해고 노동자 소모임
1: 네.
0: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책으로
0: 네,
1: 엮으셨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보니까 돌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돌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0: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해고를 당하고
1: 네.
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1: 네.
0: 청소노동자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그 공연 율동 공연을 이렇게 해드리고.

0: 뭐가 있을까요?
1: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한국 사회 산업 구조의 문제이고, 변화해가는 흐름에서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시고, 그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걸꼭 확인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한 용기를 줘요. 그래서 꼭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마음이 드시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뚜벅이 재단으로 오셔도 됩니다.
0: 이 얘기는 뭐 해고 노동자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다 알면 참 좋겠네요. 한 사람의 투쟁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단식 때문인가요?
1: 아니요. 그렇지. 단식은 하시면 안 돼요.
0: 해보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건 권하지 않으신답니다.
1: 네.
0: 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 만났는데요. 한 사람의 투쟁이 끝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자리로 확장되는 걸 보면서 함께 걷는다는 게 참 힘이 센 거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걸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어느 나무 의사의 강연을 듣다가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요. 풀은 변할 시간이 없지만 나무는 자기 몸을 주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우리가 보기에는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는 것 같은 나무도 사실은 계절과 바람의 결에 따라 매 순간 자신을 바꿈으로써 그 오랜 세월을 지켜왔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나무의 지혜. 요즘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나무로다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당연한 게 아님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내 삶과 비교하며 매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거나 늘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비교의 대상은 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2부 첫 곡으로 김지은의 밝고 경쾌한 얼후 연주 전해드렸어요. 양소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에 발매된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볼게요. 우아한 누각이라는 뜻의 아루라는 제목처럼 오늘 감상하실 곡들 역시 우리 음악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곡들입니다. 음반 아루는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를 통해 축적된 보유 음원 가운데 골라서 수록한 일종의 모음집인데요. 어제 정악과 정가의 깊은 멋을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은

판소리 단가부터 선 굵은 산조, 그리고 경쾌한 연주곡과 신명나는 민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골라서 수록한 일종의 모음집인데요. 어제 정악과 정가의 깊은 멋을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은 판소리 단가부터 선 굵은 산조, 그리고 경쾌한 연주곡과 신명나는 민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들어볼 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단가 사철가입니다. 단가는 본래 판소리 긴 본바탕을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소리지만 오늘 들어볼 사철가는 그 자체로 널리 사랑받는 대표적인 레퍼토리인데요. 흔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0: 사계절의 변화 속에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 무상을 담아내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아끼라는 교훈을 전하곤 하죠. 소리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설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박예리 명창이 들려줄 사철가는 익숙한 첫 대목과 다르게 때마침 봄이로다, 나비 날고 꽃이 피니 만산에 봄이 들어, 푸른 단장 새가 울어 가득한 춘수로다, 이렇게 시작하며 조금 더 색다른 노랫말의 운치를 전해줍니다. 박예리의 마참 봄이로다, 나비 날고 꽃이 피니 만산에 봄이 들어, 푸른 단장 새가 울어 가득한 춘수로다, 이렇게 시작하며 조금 더 색다른 노랫말의 운치를 전해줍니다. 박예리의 감정선 짙은 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감상해 보시죠.
1: 때마참 봄이로다, 나비 날고 꽃이 피니

봉유구들아 봄 간다 한신 바르고 4월 8일 애끼워라 봄도 오고 이미 갓거니와 녹음인들 아니 가랴 산원 중중 첩첩 천태만상 버려 입고 평야에 푸른 잎은

점점 깊어 두견 첩동 자기 성원 가을마저 습히구니 중천의 길어

친구들 같이 지내간다. 폭풍이 단어를 열어 광풍은 백성들이 분노니라. 화초목실 파이급서

누워 아무리 슬피 운들 무적응 세월 양육팔월 어느 누가 막을 송가 세월아 가지를 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청춘을 허송 마르고 우리도 가는

싹틔우게 만드는 것처럼 음악가 역시 스스로를 위로하려 만든 음악이 세상을 푸르게 가꾸고 누군가에게 감동과 신창렬의 애기장구 소리로 그려지는 곡입니다. 다람쥐 소풍 가는 길 만나보시죠.

누각, 아루에서 퍼져나간 이 풍성한 소리들이 여러분 휴일 일상에 작지만 깊은 여운과 위로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유독 호기심도 많고 도전도 잘하는 취미 부자들 계시죠? 운동에 전념했다가 캠핑이나 여행에 푹 빠지기도 하고요. 깊이 배우든 가볍게 즐기든 지치지 않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서는 그 열정이 참 부럽고 대단해 보여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나도 뭔가에 그렇게 좀 빠져들어 보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죠. 운동이든 요리든 어학이든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기심과 열정을 발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소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죠.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에서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

0: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길고 지루한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가 있습니다.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인데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까지 무려 14국을 잇고요. 도로 길이가 약 3만 킬로미터로 서울에서 부산을 75차례나 오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워낙 도로가 길다 보니까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엔 다리엔 갭에는 약 90km가 끊겨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차를 배에 실어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도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남북의 극지방을 연결하고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다양한 계절과 자연 환경을

구이임의 새로운 길 듣고 왔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명소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작가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행복해요. 자랑해보고 싶었어요. 해주셨습니다. 와, 이건 정말 스스로에게 아주 큰 선물이네요. 10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꿈꾸던 주택을 마련하고. 와, 정말 그 과정에서 또 함께해준 친구와 이웃에 대한 고마움까지 잊지 않아 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자랑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참 귀엽게 들립니다. 지금의 행복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 샵 030이나 덕덕후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같이 얘기 나누고 음악도 같이 들어볼게요. 사찰에 가면 해우소가 있죠. 통풍과 채광을 고려해서 지은 해우소. 특히 순천 서남사의 해우소가 가장 유명한데요.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와 강원 영월 보덕사 해우소, 경남 합천 해안사 구기람 해우소 등 사찰 뒷간 세 곳을 국가유산청

1078님의 신청곡 임방울의 호남가와 1888님의 신청곡 서도밴드 닐리리 듣고 왔습니다. 요즘 너무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어요? 경북 동해안에도 아름다운 바다 명소가 많은데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 비경을 선정했습니다. 경북 수중 비경 11선을 보면요. 기암괴석이 발달한 포항 호미 반도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경주 문무대왕릉, 거대한 수중암초지대인 울진 왕돌초 등이 선정됐는데요. 사진 보니까 수면 아래로 비치는 빛과 바닷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저는 거대한 수중암초지대인 울진 바다가 참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여름이면 바다잖아요. 올 여름에 어느 바다 다녀오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김계희의 수룡음 듣고 2부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김계희의 수룡음 듣고 2부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부산 F1963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백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분화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가님은 365일 내내가 네. 사실은 휴가일 것 같은 느낌이
1: 안 그래요.
0: 드는데
1: 저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래야 놀 수 있습니다.
0: 마음만?
1: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가 있죠. 네.
0: 근데 이번에 여름 휴가 어디에 다녀오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저는 지금 지난주는 식구들이랑 계곡 갔다 왔거든요. 바다는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곡성 쪽으로 해서 곡성이 사실 되게 네네. 계곡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동학산이라는 산이 네네. 있거든요. 곡성 읍내에서 가까운데 거기가 산이 높지 않은데 계곡이 너무 맑고 깊고 길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계곡 중에 청계동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가서 수박 한 통 쪼개 먹고 왔는데 그 청계동 계곡이 그 예전에 그 우리 일제강점기 직전에 의병 활동들 하실 때 일본에게 대항했던 의병들을 네. 거기서 훈련시켰던 곳이래요. 그래서

0: 불맛으로.
1: 네네.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가시라고. 얇게 썰인 돼지고기로 한 고추장 석쇠 구이인데요. 네. 최근에 또 숯불에도 구워 주시긴 하더라고요. 불맛이 똑같은 맛이라. 근데 저는 이게 연탄집을 골라서 가는데 지금 거기 진짜 맛납니다. 그래서 가시면 석곡에 가셔서 고추장 석쇠 돼지고기 꼭 한번 네. 한 판 드시고 오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0: 아, 역시 또 입맛이 다져지는. 아, 네.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부러워.
1: 아, 마구로 가면 되죠. 아, 기차도 그러니까요. 가니까요. 네.
0: 저 아까 선물 뭐 받고 싶냐고 시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 시간 받고 싶습니다.
1: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0: 요즘

0: 있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나오셔서 향긋한 커피를 카페에서 멋진 테라스가 있는 데서 마시고 거기에 또 레스토랑들도 있어요.
1: 아, 그래서 그래요?
0: 네,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먹고 또 갤러리하고 도서관하고 뭐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뭐 화분 만들고 하는 생태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한나절은 충분히 여기에서 체험거리들도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8시까지 대부분 문을 열어두세요. 그래서 밤 8시까지 정말 시원하게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좀 선선해졌다 싶으면 이제 나와서 그쪽 인근을 한 바퀴 돌아보는 산책 로드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부산 바다만큼이나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그 일단은 뭐 도서관, 카페, 뭐 그다음에 책

0: 어떻게 보면 전망대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 해안가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 전망하실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브릿지 걸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건물 내부에 중정에도 공원이 있고 또 외부에도 생태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생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생태 정원까지 함께 있다고요?
0: 네.
1: 와, 어마한데요? 네, 좀 더 소개해 주세요.
0: 생태 공간이 여기가 이제 그 공장에서 폐수 처리하던 공간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다 생태 정원 메인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빛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네. 거기가 이제 그 공장에서 폐수 처리하던 공간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다 생태 정원 메인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빛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는 연못하고 이제 연꽃들이 피어 있고 수생 식물들을 마련해 놓으신 공간이 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변으로 대수비 우거진 소리

0: 도착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 해수욕장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좀 아늑한 백사장과 귀여운 갈매기들이 이렇게 끼룩끼룩 과자도 먹이도 줄 수 있고 연인들이 되게 많이 갑니다. 네. 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곳인데요. 네. 밤에는 또 드론 라이트 쇼가 그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거의 매일 밤 여름이면 하는데요. 여기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프로포즈하는 드론 라이트 쇼 선택이 되면
1: 지난번에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것 같아요.
0: 에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뭐 이렇게 하거나 I love 에리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낭만적인 바다 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광안리에 요즘 새로 생긴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밀락더 마켓이라고 약간 뭐랄까 청년 아티스트들의 팝업 매장 같은 곳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여기도 공장이거든요. 바닷가에 있던 창고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0: 족발하면 좀 따끈하고 약간 좀 갈색 색깔로 네. 보인 그런 걸 먹는데 남포동에 가시면 약간 좀 연한 갈색을 차갑게 식힌 족발을 네.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에 해파리 몽땅 넣으시고 여기에 새콤 달콤한 특제 겨자 소스 몽땅 부으셔가지고 산처럼 쌓아서 주세요. 네. 근데 먹으면 어, 시원하고 이렇게 톡 써가지고 되게 입맛이 확 돌아오는 그런 맛있는 남포동 그렇군요. 냉채 족발 맛있습니다.
1: 참 한국 사람들은 시고 달고 맵고

있는데요. 3249님께서 오늘 문화정보 정말 근사하네요. 꼭 찾아보겠습니다. 정답 팩토리 맞춰주셨고요. 2987님께서도 정답 1번 냉채 족발 먹고 싶어요 해주셨고 0632님께서 팩토리 부산 보고 싶네요. 냉채 족발 꼭 먹어봐야지 해주셨고 1533님께서도 팩토리 맞춰주셨고 작가님 소개해 주신 곳 꼭 가봐야겠네요. 부산 풍경이 그려지네요. 별 5개 곱하기 2개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저도 냉채 족발 한번 꼭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49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룰 때 많이 있는데요. 요즘 열대야가 이어져서 저녁부터 밤까지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 나무 그늘 아래 텐트를 친 다음 쉬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더위를 잠시 잊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열대야 어떻게 보내시는지 숙면하는 꿀팁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일요일 오늘 밤은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숙면하시길 바라봅니다. 정마리의 여름잠 듣고 올게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어이끄리.
1: 그러고 보면 부채가 아니라 성능 좋은 에어컨으로도 마음속 열기는 식힐 수 없는 거겠죠. 여름이 더 길고 더 뜨거워졌다 해도 마음속엔 불 붙을 일 없도록 시원한 풍류로 식혀드릴게요. 8월 9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순자의 노래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역 간밤에로 출발합니다.

조순자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함께 들으면서 8월 9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오경희의 가야금,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진양조부터 엄머리였습니다. 오늘 2부 악기 맞추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우리 전통 가구 중에 친숙하면서도 멋스런 물건을 하나 꼽자면 귀한 손님을 위해 다과를 내거나 정성껏 독상을 차리던 작은 상, 소반이 떠오르는데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주변에서 흔한 나무로 만든 소소한 물건이지만 전라남도의 나주반, 경상남도의 통영반, 황해도의 물 위에 다과를 내거나 정성껏 독상을 차리던 작은 상, 소반이 떠오르는데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주변에서 흔한 나무로 만든 소소한 물건이지만 전라남도의 나주반, 경상남도의 통영반, 황해도의 해주반처럼 지역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특징과 이름으로 불리던 그 작은 상 하나에도 조상들의

사랑처럼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청취자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한 정성어린 소리 한 상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 8월 9일 일요일 오늘의 첫 곡은 단가 철인가입니다. 철인가는 단군 이래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의 사적을 엮어 1960년대 박헌봉 선생이 새로 지은 단가입니다. 예의동방 우리 역대 대성 철인이 누구시며 이런 사설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의동방이라고도 합니다. 역대 인물의 사적을 엮은 후 어화 우리 후인들아 전철의 장안업적 계승하고 본을 받아 1월같이 빛을 내어 세계

백악 성혼인 놀고 만년 청천 푸른 소는 설거 화성 정신인도

선생 천고 중심 밝혀

장 이로써 예불어 은병창조주요 율곡선생경제학설 세계선관 하였으며 전우모 충모 공운 거북 선창조하야 발진법 빛나는 공정 전 세계

0: 일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1: 단가 철인가로 재판사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0: 간다.
1: 백빈 주고 칼매기

0: 등가 황황 누르 당도 하니
1: 그렇지
0: 일모 향관

0: 이어서 중몰이로 소상팔경을 지나 심청이 인당수에 다다라 풍랑이 거센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인당수에 도착한 바다는 휘몰이로 거세고도 다급하고 또한 위험한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소리로 그리는 영화 같은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대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소상팔경 진해갈제 간곳설 당도허니 옥폐소리가 쨍나며 어떠한 도보였니 중님 사이로 나오는데 선과를 토도 쓰고 쉬는 커리나후터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고산 봉상사는 심소저야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고산 봉상소열이래 축상치누를 내가 느리라 잔초하게 푼하늘 하소할 곳 없었더니 지극한 내 휴승을 하리고자 나누라 요소로 다 개철 전고 지금 허건 운후때며 우향급 담봉실을 까구지 그 전화 언냐

손을 받삼기로 신문세 전율을 싸우니 동해세 정용세 너무 정용세 사이에 백용세 풍계 흥용세 강한 예장과의 전태지군지길 새로기 명으로 없이고 비룡무로 바람 불어 직수

거대물에 들어라. 성하 그간 지내 추억군이 심장이 임발을 듣더니 일신 수족을 벌벌 떠그르고 하는 말 여보시오.

그간의 가돈을 들어 도화동을 가르친다. 작은 낭 흑옷이 청막허와 희연꼬름이 담으다 뭔디 그간의 가돈일세. 심창에 바라보더니 도수를 앞장오고 배짱 안에 겁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 싸우나 아버지는 눈을 떠쳤니 만물을 몹시오 딸 같은 불효 여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솔찬으나 휴류라 그릇인 우리 부친 네게 어찌 헌단 말이냐. 가슴을 뚜다리고 폭통 단장 더니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극 한 대목 보내드릴게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공연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토끼가 용왕을 속이는 대목이지요. 토끼의 양혜원,

내가

그게 우리 수궁 가마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간호를 드립니다. 세상 병객들이 선택을 따른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요. 밭촌이 배놨고 싸서 식물어 징징 동료가 의주 석상 켰고 싸서 식물어 징

0: 그러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돋보기. 돋보기.

많이 들었으면 한 조련이와 많이 가니 오빠 보면 불쌍.

0: 다시 또 우리 토선생을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멀리 유배를 보낼 것이니 각별히 명심하라. 예. 예. 우리 토선생을 위로하자. 아! 다시 또 우리 토선생을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멀리 유배를 보낼 것이니 각별히 명심하라. 예. 예. 우리 토선생을 위로하자.
1: 서공 풍류를 올려라.

유기산이라 만공 벌장생면 진장은 팔치고 손이여 주안 폭모 두여둘 속

나 익살기 지눌래야 우리 선생이 한나라 지실 제주여 금소리 뿐이로다 익살기 지눌래야 우리 선생이 한나라 지실 제주여 금이 오유민니 기하에서 신이 바리디진 수로 제가리 잠들은 제 두꼬일을 하지 허니 우찌거리 요만하냐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어르시오 좋다!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명품 배우 서정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 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드립니다.
1: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극계의 자칭, 타칭 조금

0: 아, 이렇게 서정금 선생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대에서 항상 독특하고 또 즐거운 감초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실제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1: 네. 아마도 실제 성격하고 그다음에 뭐 창극에서 보는 그 정금에
0: 네.
1: 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뭐 실제 뭐 실제

0: 공강이 굉장히 컸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신입 단원들도 들어왔고, 그래서 신입 단원들도 다 세 분이 합류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별주부역에는 최용석 씨가
1: 네.
0: 태평양 씨가 했던 역을 하시게 되고, 이번에 토자 토끼 역할에는 김준수 씨가 하셨던 역할에 김수인 씨가
1: 네.
0: 예, 이렇게 해서 많이 뭐 이렇게 덜어낼 것도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압축도 하고 해서 지금 네. 새롭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 역할은 혹시 여기서
0: 저는 자라처
1: 아 별주부 처로 네. 나오시는군요.
0: 네. 근데 서로 같이 만나는 씬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원래는 거기서는 막 여보.
1: 네. 여보 나리 가지 말라고 막 붙드는데.
0: 그럼 혹시 저 뒤에 그 남생이 그 저기 집 만나는 씬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원래는 거기서는 막 여보.
1: 네. 여보 나리 가지 말라고 막 붙드는데.
0: 그럼 혹시 저 뒤에 그 남생이 그 저기 잘 냄새 맡고 네. 구분을 하도록 해 이렇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꿈속에서 아하. 꿈속에서 이제 자라가 바람이 나는 제가 바람이 날까 봐.

0: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마십시오.
1: 선생님 안 계시면 정말 무언가 허전하다. 그쵸?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네. 아, 이번에는 그래도 라인업이 조금 주인공 포션이 조금 바뀌었네요. 네, 별주부의 네. 최용석, 토끼의 김수인 씨.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귀토가 나올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많은 분들 또 가서 응원해 주시고 재미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극단에 선생님 계셨던 세월이 네. 엄청 길었는데
0: 예,
1: 제가 올해로 몇 년째 되신 거예요?
0: 예,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연차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2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 와, 어마어마하게.
0: 그것도 네. 1999년 예를 들면 1월 1일자로 계약이 됐으면 저희가 조금 더 개월수가 더 차는데 네. 지금 7월 1일자로 계약이 돼 있어요. 처음 들어갔을 네. 때는 약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세 분 정도만 계약을 1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저희는 한 6개월 정도는 연수? 를 네. 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참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27년이 넘었습니다.
1: 와, 이 세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금방 지나갔지 않으세요?
0: 너무 지금 참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27년이 넘었습니다.
1: 와, 이 세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금방 지나갔지 않으세요?
0: 너무 지금 아침에 창극단을 들어설 때마다 좀 너무 달라져가지고 풍경이 네, 네.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제가 딱 들어가면 후배들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그래 이렇게 인사를 네. 받는 쪽으로 되게 지금
1: 이 정도 되면 거의 원로급 배우신데요.
0: 네, 거의 그랬습니다.
1: 선생님 위로 계시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연차가 이렇게 오래된 걸로 보면
0: 이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신 것 같아요. 이제 연차에 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지금 세월 동안 계속 지키신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이제 남짓 네, 되지 않으실까. 네. 좀 이제 내년 그다음에 네. 내후년 한 3년 안에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나가세요. 네. 그러면 거의 제가 그 다음 순서에 네. 최고참이 돼요.
1: 아 벌써. 네. 아, 너무 안에. 젊으신데.
0: 5년 안에 제가 최고참이 된다는 것이 참
1: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0: 너무 어려워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1: 이제 앞으로 막 용왕 역할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자꾸 남자 역할을 자꾸 맡기더라고요.
1: 글쎄 말이에요.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대체 불가 배우신데요. 네, 앞으로 이제 또 고참이자 또 오래된 선배로서 또 하실 일도 많아지실 것 같네요.
0: 네.
1: 선생님께서는 그 남원이 고향이신데 네. 남원에서부터 소리를

안 믿으시는 거야. 네. 에이, 아직 어려 갖고 안 돼. 제가 커가지고 와야 돼. 에이, 쟤까네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4학년이다. 그러니까 온 김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봐라. 선생님. 네. 춘향이가 무색하여 해봐. 하고 춘향이가 무색하여 응.

0: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저는 넌 소리해야 된다고. 넌 소리해. 넌 소리해.
1: 그러니까 아유, 역시 선생님은 이제 병창할 친구 또 소리할 친구 이런 그 제목을 좀 보시고 이렇게 막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스승님이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예. 대부분 선

토리언님은 책상 놓고 대학 소학에게 춘추 모시고

0: 만정제 춘향가 중 춘향이 이도령 그리워하는 대목 하루 가고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서정금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대목 저도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애절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색다르게 선생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목이 좀 굳었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저희가 듣기에는 항상 좋은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소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좀 예민하시죠.
1: 네. 굉장히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냉방병이다 뭐다 계속 틀어대니까
0: 맞아요.
1: 네, 감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낫지를 않고 계속 저하고 함께 있네요.
0: 네. 뭐 이겨야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명품 배우이자 명창이신 서정금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극단원이 되셔가지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런 세월을 함께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참 엄마로서의 삶과 배우로서의 삶이 네. 한꺼번에 막 돌아가는 엄청난 삶을 그동안 지내셨어요.
1: 네. 그래도 30대에 아이들을 다 출산을 했어요.
0: 네.
1: 그 시절에 저 10년은 거의 제가 완전히 없어진 그 10년이지만 또 네. 새로운 완전 또 다른 삶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판소리 삶과 똑같더라고요. 판소리하고 네. 약간 그 역할을
0: 그동안 지내셨어요.
1: 네. 그래도 30대에 아이들을 다 출산을 했어요.
0: 네.
1: 그 시절에 저 10년은 거의 제가 완전히 없어진 그 10년이지만 또 네. 새로운 완전 또 다른 삶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판소리 삶과 똑같더라고요. 판소리하고 네. 약간 그 역할 느껴지는 게 너무 또 아이 지겨워 아이 진짜 안 하고 싶어 이랬다가도 아 그래 해야지
0: 네.
1: 힘을 내게 하는 게 그래서 아 이건 내 업보인가 아니면 내 복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함께 같이 끌고 가자 하고 지금까지 네. 잘 끌고 있습니다.
0: 참 일하는 엄마 또 예술가 엄마 또 아이들이 바라보는 엄마가 사실은 다 하나의 엄마인데요. 그런 삶을 한꺼번에 이겨내고 또 견디어 보면 나중에 또 어디선가는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1: 네.
0: 자녀 셋을 기르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창극 배우로서 열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현재의 서정금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1: 네.
0: 셋째를 낳으실 때 좀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그때가 아무래도 계획을 하고 셋째를 만든 것이 아니라

0: 상극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선생님 연기를 보면서 행복해야 하는 관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됐는데 대체 불가 서정근만의 연기. 이것을 쌓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어요.
0: 네.
1: 정말 선생님께서 창극을 빛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벌써 헤어질 시간이 돼서요. 선생님께 청취자분들
0: 네.
1: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0: 네. 저 서정금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국악방송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특히 서정금 많이 불러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귀토 곧 있어요.
1: 네.
0: 곧 바로 보러 와주세요. 달려와 주실 거죠? I love you so much. 얼씨구 네. 좋다. 아유, 건강하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서정근만의 인사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으면서 선생님과 또 헤어져야 되는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까요?
0: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곡은 수군가를 준비했거든요.
1: 네.
0: 여름이기도 하고 시원하고.
1: 네.
0: 네. 근데 이제 남혜성 선생님께 제가 이 미선제를 학교 다닐 때

후에 토끼가 났사오니 중산토끼 한 마리를 허급하옵심을 상사상야 필기를 단 후에 하

0: 누가 날 찾아 여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짜우뚱거리고 내려온다.
1: 수군가 중 별주부 토끼 만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서정금,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명품 배우로 또 국립창극단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계신 서정금 명창과 즐거운 담소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행복을 주는 명품 연기와 소리 기대합니다.

승상대궐 당도은이 부인이 판기가 심청손을 부여잡고 이제 전하 무정한 사람 나던 더를 달로 저이든디 너던 나를 속였느냐 너의 효성은 장근이와 안못 보던 너의 부친 누게 타느냐 고향이 산백성을 내가 내어줄 것이 선인들 아드냐 고향이 산백성을 내가 내어줄 것이 선인들 가해하가라 심청이 어짜오래 당초 한번

조마 짜락을 거두어안고 피같이 흐르난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삼으려는

망치촉 따라갈 때 걷는 마을 바라보면 이진사텐 작은 아가 장녀놀 단보이를 따라갈 때 걷는

걸. 아이고 이래 노다고 노는 일을 네가 행여이 전드냐? 금년 7월 칠성야의 함께 걸교거였더니 이제는 하리롭다 삼침지 순옥길과 함께 자느냐. 너희들은 발자 좋아 양치기 구조로니

거기에다가 몸에서 벌레까지 나왔다지 뭡니까?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제대로 된 돌봄은 어려웠고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는 CCTV 설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대나 방치가 있어도 바깥에서는 알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제효심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생지옥으로 내몰았으니 이 청이 목 놓아 절규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불효의여식 청에는 이런 불행 주어도 생각 못하옵고 공양

약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소도 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0: 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작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가면 100제까지 닿을 수 있는 음악 정읍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려가요 연주단의 연주였어요.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이야기 주제는 조선 전기의 향악곡입니다. 조선 전기라고는 하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 대부분이 고려가요에 기반을 둔 것이고 또 일부는 신라 향가를 토대로 한 것도 있어서 옛 음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음악들입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악보인 시용 향악보에 담긴 향악곡을 깊이 연구해 오신 부산대학교 강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강혜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연구의 현장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고악보 연구자 강혜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0: 네.
1: 주로 조선 전기 궁중 고악보의 향악곡을 연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율의 원형.
0: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연구의 현장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고악보 연구자 강혜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0: 네.
1: 주로 조선 전기 궁중 고악보의 향악곡을 연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율의 원형.

0: 원형 그리고 그 원형을 토대로 한 선율의 파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1: 네, 와, 조선 전기에 고학부를 연구한다는 건 마치 이렇게 암호를 해독하는 옛날에 왜 이집트 상형 문자
0: 맞아요.
1: 해독하듯이 뭔가 그런 좀 이렇게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0: 맞아요. 네. 네, 어렵죠.
1: 맞습니다. 조선 전기의 향악곡이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

0: 한국의 당악과 구별되는 음악이라는 의미로 향악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고려시대에 오면 이제 중국의 악이 유입되면서 악, 당악과 구별되는 우리 음악을 고려사학지에서는 소각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했어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다시 향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즉, 이제 향악은 중국 음악에 대응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조선 전기 향악곡, 어떤 특징이 있다? 혹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좀 간략히 좀 먼저 좀 저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조선 전기 향악곡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현재까지 정해지는 이제 고악보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세종실록 악보이기
1: 향악곡, 어떤 특징이 있다? 혹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좀 간략히 좀 먼저 좀 저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조선 전기 향악곡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현재까지 정해지는 이제 고악보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세종실록 악보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네, 정말 아쉽게도 그 이전 신라시대 또는 뭐 고려시대의 악보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0: 세조실록악보가 있고요. 이제 세종실록악보 그리고 세조실록악보와는 약간 특징이 다른 시흥향악보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어요.
1: 네.
0: 네, 그리고 대학후보라는 악보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악보지만 주로 세조 때 연주되던 음악을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대학후보라는 악보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악보지만 주로 세조 때 연주되던 음악을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후보에서도 조선 전기 향악의 모습을 일부 볼 수가 있죠. 네.
1: 네네. 선생님은 특히 시흥향악보를 주제로 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시흥향악보는 어떤 악보인지 좀 자랑스럽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네, 저는 이 악보를 정말 자랑스러운 악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
1: 아, 예.
0: 악보를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1: 네네.
0: 이 악보를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0: 우리 선생님이 실용향악부를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악보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0: 실용향악보, 우리가 이제 악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기보 방식이나 어떤 음악의 체제 이런 것들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기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악보인가요?
1: 네, 이렇게 음악을 기보한다라는 것은 일단 음악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음의 길이 그리고 높이 이두 가지 측면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겠죠.
0: 네.
1: 네, 먼저 음의 길이를 설명.

0: 세종실록 악보에서는 정간보를 처음 이제 사용하면서 세로행 하나를 32개의 정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세조실록 악보에서는 세종실록 악보가 조금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좀더 보기 쉬운 방법으로 수정을 했어요.
1: 네.
0: 네, 한 행을 32정간의 절반, 그러니까 16정간으로 재편하고 그 16정간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세정간, 두정간 이렇게 묶어서 굵은 선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굵은 선을 대강이라고 합니다. 네,
1: 네.
0: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 대강을 구성하는 그 정간들이 어떤 것은 3정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정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일정한 2정간짜리, 3정간짜리 이런 게 아니고 3, 2, 3, 3, 2, 3 이렇게 묶어서
1: 네.
0: 이렇게 표기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전 이거 2정간짜리, 3정간짜리 이런 게 아니고 3, 2, 3, 3, 2, 3 이렇게 묶어서
1: 네.
0: 이렇게 표기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전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음악을 기부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1: 네.
0: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리듬을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서 박을 알기 쉽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하죠.
1: 아,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이론 설명을

0: 장단은 리드믹 패턴, 그러니까 리듬형, 그리고 리드믹 사이클 해서 리듬의 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그 궁중의 향악곡들은 대체로 고요편상이라고 하는 장구형을 사용하는데요.
1: 고요편상이요? 네.
0: 그렇죠. 장구로 설명을 드리면
1: 예.
0: 장구의 오른쪽 북편을 먼저 치고 그 다음 북편을 굴러서 떨어주고 이건 요구요. 그 다음에 왼쪽 채편을 치고 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구 양편을 동시에 치는 쌍. 이렇게 이 형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이 패턴 하나를 주기라고 하면 주기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행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1: 네.
0: 주기가 1행, 2행, 4행 이렇게 세 종류만 나타납니다. 매우 정형화되어 있죠.
1: 1행으로 주기를 갖는 음악,
0: 네.
1: 또 2행에 갖는 음악 이렇게요?
0: 네.
1: 아, 네. 딱 그렇게 규칙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요?
0: 곡마다 좀 다른데요. 예, 이것이 예. 아마 그 곡의 속도 이런 것들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1행, 2행, 4행의 주기로 장구 형이
0: 네.
1: 기본

0: 사이, 음정 간격을
1: 네.
0: 완전 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 네.
0: 네. 그 시용향악보에는 그 음의 높이가 옴약보라는 기법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옴약보라는 것은 악학개범 같은 고문헌에는 상하 1, 2 지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 예.
0: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중심음인 궁을 가운데에 두고 그보다 한음씩 올라가면 상1, 상2, 상3, 상4, 상5 이렇게 표시를 하고
1: 예.
0: 궁에서부터 한음씩 아래로 내려가면 하1, 하2, 하3, 하4, 하5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이제 옴약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향악은 대체로 이렇게 한 옥타브 안에 다섯음, 그러니까 옴음계를 사용하는 음악이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옴약보라는 기보 방식이 향악을 기보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기보 방식이죠.
1: 네.
0: 네.
1: 서양 옥타브는 8개 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음만 주로
0: 네.
1: 사용하니까 다섯 음을 표기할 수 있는 오음 약보라는 거를 썼다는 말씀이세요.
0: 네.
1: 네. 그러면 우리 이 오음 약보로 되어 있는 이 시용 향악보 어떻게 선율의 좀 특징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사도 하행선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1: 네.
0: 이 제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1: 말씀이세요.
0: 네.
1: 네. 그러면 우리 이 오음 약보로 되어 있는 이 시용 향악보 어떻게 선율의 좀 특징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사도 하행선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1: 네.
0: 이 제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궁이 되겠죠.
1: 예.
0: 그 궁과 그 아래, 완전 사도 아래에 있는 음이 하이라는 음인데요. 이 궁과 하이, 그러니까 궁에서부터 하이까지 하행하는
1: 네.
0: 이런 선율, 사도 하행하는 선율이 제가 본 모든 곡에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우리 한국 음악은 그 중요한 그리고 그 뼈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골격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궁이나 하

0: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서
1: 네.
0: 아 이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라는 것이 조선 전기면 조선 전기, 조선 후기면 조선 후기가 아니라 뭔가 더 오래된 옛것으로부터 왔다는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결국은 진작, 자하동, 이상곡 이렇게 세 곡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일단은 이 중에서 뭘 먼저 좀 봐야 될까요? 어떤 곡은 뭐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약간 요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먼저 최근에 연구한 거 먼저 말씀드려보면,
0: 네.
1: 그 진작은 원래 그 대학 후보에 1, 2, 3, 4. 그러니까 진작 1, 진작 2, 진작 3, 진작 4 이렇게 악보가 따로 이렇게 기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본그 이상곡이라는 곡은 진작 4에서 파생된 곡이었어요. 네,
0: 네.
1: 이렇게 그 진작 4에서 이상곡이 파생되었다라는 점은 이미 국문학계 연구에서 밝혀진 지좀 오래되었고요. 제가 살펴본 거는 그럼 이 이상곡이 진작 4의 선율을 어떤 식으로 파생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네, 먼저 두 곡의 노랫말을 살펴봤더니
0: 예.
1: 그 제가 이두 곡에 집중한 이유는 그이두 곡의 그 신라 향가의 제가 살펴본 거는 그럼 이 이상곡이 진작 4의 선율을 어떤 식으로 파생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네, 먼저 두 곡의 노랫말을 살펴봤더니
0: 예.
1: 그 제가 이두 곡에 집중한 이유는 그이두 곡의 그 신라 향가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라고 국문학자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음악들 중에 고려 가요 중에서도 특히 더 오래된 신라 향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이죠.
0: 아, 정말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면 신라까지 간다는, 아, 이렇게 너무
1: 네.
0: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괜히 제가 좀 흥분이 되네요.
1: 네, 저도
0: 네네.
1: 흥분돼. 네, 이 신라 향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차사를 쓰는 차사사내라는 게 있어요. 이
0: 네.
1: 차사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감탄사라고 하는데,
0: 아.
1: 방금
0: 아, 이런
1: 네.
0: 거요?
1: 이런 하는 이런
0: 예.
1: 감탄사가 있죠. 근데 이 신라 향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아으라는 이 차사 계통을 이어받아서 이 아으라는 차사가 진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0: 저 방금 아으 할
1: 네.
0: 뻔했어요.
1: 네. 근데 우리가
0: 네.
1: 보통 아으 할때 아으 하지 않고
0: 예.
1: 아으 하고 약간 한숨 쉬듯이 이렇게 숨을

0: 파생시킨 방식이 비슷하다.
1: 네. 네. 그런데 그 자하동은 고려사 학지에 작자가 명확하게 채홍철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누구도 작자를 의심하지 않죠.
0: 네. 그러니까 이 자하동을 지은 사람이 채홍철이다.
1: 네.
0: 그런데 자하동은 진작으로부터 파생되었다.
1: 네.
0: 그런데 또 다른 진작에서 파생된 음악인 이상곡이 이상곡?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1: 네.
0: 그런데 이 자하동의 음악 파생 과정

0: 우리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1: 네네. 네.
0: 그런데 이것만 봐서도 사실 조금 더 의심이 들어서
1: 확신이 아직 안 드는군요.
0: 계속해서 의심을 끝까지 했고 지금도 사실은 의심을 하고 네. 있긴 있어요.
1: 네.
0: 또 다른 자료가 발견된다면 제 연구는 또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되겠죠.
1: 예예. 예.
0: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1: 네.
0: 그 이상곡의 가사가 사실은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지만 이게 남녀 상열지사로 보기도 하고 뭐 이걸 오히려 반대로 뭐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하는데 노랫말이 상당히 현대어로 알아보기 힘든 이런 말들이 있는데
1: 예.
0: 그중에 특히 불교 용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채용철은 불교에 심취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이 점 또한 이상곡의 작자를 채용철 불교에 관심이 유독 많았던 이 채용철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것이죠.
1: 네. 정말 많은 근거를 이제 찾아서 이 이상곡의 작자를 이제 밝히고자 노력을 하신 건데 물론 말씀대로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자료가 나오거나 새로운 학설이 나오거나

나고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만나는 지식 여행 연구의 현장은 다음 주에도 새로운 연구를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고려가요 연주단의 이상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활기찬 한 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었을 때 사람은 그게 길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걸었을 뿐인데 누군가 그 뒤를 따라 걷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어느새 길이 되는 거겠죠. 희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우직하게 걷다 보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바울 소리의 호흡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9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주저앉았을 자리에서 곁에 누군가 있어서 다시 일어난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냥 옆에 있어주거나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잖아요. 좀 버틸만 해지죠? 곁이라는 게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곁에 계셔주실 분,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7월 26일이었죠.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이야기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고립이라는 거 청년에게도 고령자에게도 무거운 과제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사람과의 대면, 따뜻한 눈인사, 미소가 있는 환대 같은 소소한 관심과 친절이 서로를 위로하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또사님께서는 자신의 고립 상태를 자각한 청년은 외부에 기척을 내고 동시에 지원단체나 개인은 상처 없이 고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선일 겁니다. 고민정거장에서 갈아탄 모든 기차의 종착지가 행복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행복역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저희도 여러분의 문자를 받는 그런 행복역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실 번호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고요. 다시 듣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또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김준모와 여러분의 연주로 행복 물고 온 제비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해고는 한 사람의 일자리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렸던 당사자가 다른 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매우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뚜벅이 재단 상임이사 최윤미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 반월공단의 한국와이퍼라는 회사에서

0: 제가 2009년부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 한
1: 거의
0: 15년?
1: 지금, 네.
0: 15년, 15년, 16년,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니, 지금도 어려 보이시지만, 그땐 더 어리셨을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뭐, 용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도 힘이, 이렇게 내부에 힘이 있으신 건가요?
0: 그 노측위원회 노측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임금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시는데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1: 네.
0: 회사가 당시에 굉장히

0: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노동조합 그 임원들을 불러서 청산 통보를 했고요. 사실 그 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우리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겠고요. 사실 그 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우리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은 해고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고용 안정 협약서라는 것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회사랑 우리가 함께 힘합치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협약서가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미 청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요. 네.
1: 아, 그러면 그때는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 좀 있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0: 네.
1: 어떤 식으로든 나도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뒤에서
0: 그죠.
1: 정리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는 건 굉장히

특히 외투 기업이 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할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책임 없이 철수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문제

0: 하는 분들이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저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 단 한순간도 저희들끼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도 저희들끼리 잔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역에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주셨고 외롭지 않도록 매일 공연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밥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1: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공장은 원래 기계가 돌아가야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기계가 멈춘 공장에서 잠을 자고 공장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그러니까 공장이 살아있지 않은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두 같이 해주고 공연을 열어주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공장에서 온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는 모여서 맨날 한게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냈어요.
1: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계는 멈췄지만
0: 네.
1: 오히려 그 관계, 사람과 사람의
0: 맞아요.
1: 관계는 살아 있었던
0: 네.
1: 그런 시간이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일본까지 가셨는데
0: 아, 네.
1: 일본 어떻게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0: 아, 네. 일본은 이제 저희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찾아가게 된 거고요. 일본의 본사 앞에 가서 저희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촉구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1: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0: 한국말로 했는데 전달이 안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 아, 그분들이 일본말로?
0: 일본 분들이시고 일본말로.
1: 그러면 이제 우리 상임 이사님은 옆에서 밥 해주고요?
0: 아, 아니요.
1: 어떻게,
0: 그건 아니고.
1: 노래하셨어요?
0: 아니, 제가 한마디 하면, 뭐, 저희가 한마디 하면, 통역해주시는 일본 활동가 분들이 한 네다섯 마디 정도로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 정서에 맞게,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얘기해주시고, 그렇기도 했어요. 제가 2차 원정투쟁이 2월달, 3월달에 진행됐었는데요. 진짜 추웠거든요. 그날, 일본의 활동가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당시에 저희가 앰프가 없었어요. 근데
1: 그럼 그냥 생목으로 소리 지르셨어요?
0: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앰프를 가져오신대요. 알고 봤더니 오사카에서 일본 활동가 한 분이 70대 투었거든요. 그날 일본의 활동가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당시에 저희가 앰프가 없었어요. 근데
1: 그럼 그냥 생목으로 소리 지르셨어요?
0: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앰프를 가져오신대요. 알고 봤더니 오사카에서 일본 활동가 한 분이 70대 되시는 일본 활동가 한 분이 밤새도록 운전을 하셔서 앰프를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수백 킬로 정도 되는데 2, 300킬로 정도 되는데 네.
1: 아니,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분이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연대할 수 있고

0: 혹시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그냥 천천히 갈래요.
1: 네, 맞습니다. 네. 모두가 같이 가는 네.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뚜벅이 재단이 2024년 6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여기서 상임이사를 맡으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인 건가요?
0: 아, 네. 네. 저는 이제 재단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해고 실직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상담이나 법률 노무 지원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네. 하고 있고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도 하고

0: 지역 여기뿐 아니라 구미 지역과도 연대를 하고 계시고
1: 네.
0: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하시려는 건가요?
1: 아, 저희가 아직 많은 역량이 되진 않아서
0: 네.
1: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막 하고 있진 않지만
0: 네.
1: 적어도 외투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이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구미의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저희가 투쟁 시기도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되게 연대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곁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가장 먼저 어떤 얘기 하시나요? 네.
1: 가족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유들이 이 화가 나서가 아니거든요.
0: 아니죠.
1: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돼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막 우락부락하지가
0: 다들 이렇게
1: 않아요.
0: 마음에 사랑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1: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투쟁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모금 운동도 진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생계 지원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0: 그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또 해고 노동자들이랑 소그룹 모임도 하신다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어려움을.
1: 네.
0: 네.
1: 실제로 나이가 좀 일정 부분 찬 다음에 새로운 일터에 간다란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서 취업의 과정도 고군분투인데요. 취업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열악한 사업장들이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짧은 일터에 간다란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서 취업의 과정도 고군분투인데요. 취업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열악한 사업장들이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잘 몰라서 당하기도 하는데요.
0: 우리
1: 하여튼
0: 이사님 속상하셔가지고 눈물
1: 하여튼
0: 났어요. 네.
1: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어떤 상담과 지원을 해주려고 해고 노동자 소모임, 소그룹
0: 네.
1: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책으로
1: 네,
0: 엮으셨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보니까 돌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돌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1: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해고를 당하고
0: 네.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0: 우리가 어릴 때 몰랐는데 네. 참 중요하죠.
1: 네,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맺는 관계들이 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소중한 관계들이더라고요.
0: 그리고 네. 밥을 안 먹은 관계랑 확실히 달라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확실히 식구의 어떤 네.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네. 같고요. 좀 많이 넓히고 뭐 그렇게 하려면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게 되게 큰일 아닌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1: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그 뚜벅이 재단이라고 치시면요. 홈피에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그럼 많이들 뚜벅이 재단으로 검색을 하셔서 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해고로 좀 막막한, 먹먹한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다정한 손길 같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한국 사회 산업 구조의 문제이고 변화해가는 흐름에서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시고 그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걸 꼭 확인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한 용기를 줘요. 그래서 꼭 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마음이 드시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뚜벅이 재단으로 오셔도 됩니다.
0: 이 얘기는 뭐 해고 노동자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나와 비슷한 네.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거 네. 이걸 우리가 다 알면 참 좋겠네요. 한 사람의 투쟁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단식 때문인가요?
1: 아, 예. 그렇지. 단식은 하시면 안 돼요.
0: 네. 해보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건 권하지 않으신답니다. 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가락 외침으로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우리도 사랑이 식어갈 때면 저 모시를 잇듯 다시 이어가자는 얘기죠. 작자 미상의 이 시조는 여창가곡 편수대업의 둘째 바탕 노랫말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이준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갱갱 갱문화 갱갱 지구만 눌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 별이나 한번 따보세.
1: 거초체 별따세 별따세 하늘 올라 별따세.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오경희의 가야금, 상금연휴 가야금 산조 진양조부터 엄머리였습니다. 오늘 2부 악기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참여 사연입니다. 지난주는 좀 엄청 쉬웠죠? 요번 주도 우리가 잘 아는 전통악기라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청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이희완 청춘가입니다요. 네, 부른 소리꾼도 알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청춘가. 네, 딩동댕 맞았어요. 그리고 승승장군님, 경기민요 청춘가군요. 잘 즐겼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챙겨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철현금의 유경화, 대금의 이용구, 장구의 김태형의 연주로 대금 철현금 이중주 산주 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대금은 우리가 잘 아는 전통 관악기고요. 철현금도 전통 악기이긴 한데 근대에 들어 김영철이란 줄타기 명인이 개량해서 만든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약 24분의 여유롭고 감미로운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요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절경이 요소요소 보이는 땅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바로 그런 땅에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일상을 떠나 이곳저곳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땅의 아름다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오늘 국토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국토 70%가 산이라서 어딜 가나 눈을 돌리면 우리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1년에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로서 국립국악원 줄풍류란 이름으로 제작한 영산회상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우리 전통음악으로서 좋은 음질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 매체를 통해 후대의 음악을 전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작된 음반이 국립국악원 줄풍류란 이름으로 현악 영산회상 전곡 한바탕이 나왔습니다. 국립국악원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물. 이 작업에 참여한 분들은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의 원로사범들이죠. 그리고 당시 국가무형유산 재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영산회상을 들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음반은 SACD 방식으로 제작해서 국제 표준 레코딩 코드 번호도 부여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현악 영산회상 전곡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현악 영산회상 전곡은 단소와 피리, 가야금, 대금 이렇게 역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지난날 우리 문인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너 대의 악기로 영산회상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통해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영산회상이 바로 그와 같은 정경을 드러내는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20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령산과 중령산,

영상 전곡을 슈퍼 오디오 CD, SACD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녹음에 참여한 분들이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 원로사범과 당시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국립국악원의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 국립국악원 줄풍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로 전해드렸고요.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길군악이란 제목은 뭔가 길을 가면서 하는 행악의 느낌을 지니고 있는 길 위의 음악이란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고려시대의 보허자와 함께 당악곡의 하나로 유입이 돼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음악 낙양춘 아명으로 기수영창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의 하나 순조대의 효명세자가 창사를 만든 작품 춘행무 반주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춘행무는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속하죠. 봄날의 꾀꼬리가 지저귄다 해서 궁중정제의 하나 순조대의 효명세자가 창사를 만든 작품 춘행무 반주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춘행무는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속하죠. 봄날의 꾀꼬리가 지저귄다 하는 뜻의 춘행전이 원래 제목인데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효명세자가 자신의 모친 순원 왕후를 위해 만들어서 1828년에 연경당에서 초연된 춤입니다. 오늘 춘행전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 뒷매예입니다. 뒷매에 떼구름지고 앞내에 안개로다. 비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살든지 또 다 버리고 동네 막내를 무예해놓고 저 멀리 가자.

0: 무쇠 보이오.
1: 아.

살려.

0: 주향과 돌격님 단둘이 앉어.
1: 아, 나 주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마른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본 듯이 이기네요. 보아라.
0: 애써 도련인 치환바도 여자 음영신 불만 치환빛과 같사오니 수백 년이

너희의

0: 그때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디 서울 자학골 사는 변 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디 여러 고를 살았기로 재물 먹기 수가 안 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원 부사하였겠다 하루는 신년 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년 절차가 꼭 이렇겠다
1: 신년 마주 내려온다 신년 마주 내려올 때 불륜 빛이 참이 좋다 안세금의 환자창 때활개쩍 벌려 등하고 효랑 닮아 동동 흐르게 새었다 사정정창옷 제 집이다 힘을 주어 벌려

만사 절립 마상비 급분이로다 충청당도를 지내어 전라산을 들어가 순상전 연병오고 이튿날 발행을 제 두바우 임시숙소 호기기 제 데려올 제 우리 정당도원이 망가들이 달아왔다 아이고 정도목이 방예며 인물 자리 호장이라 호정 자리 장경빛과 수잘로너 토서원 병서질서 토도에서 장현마 옹이하여 마성이 신동하여 그들 걸고 들어간다 청박조 조간집사 좌우로 늘어서고 50명 통인들은 벌전 앞에 대응하고 60명 굴로사령 두둘러 늘어섰대 기러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한장 청결리 쌍쌍이 들어서 가진 육각 홍절중 남편 대띠를 잡으매고 북장부터 구 척분합 저때 피리소리 영세가 진동은

명주 찰랑마다 지일보배 산호주가

0: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나지고
1: 한강술래
0: 깊은 마당이 높아지게
1: 한강술래
0: 본대 사람 듣기 좋고
1: 한강술래
0: 저태 사람 보기나 좋게
1: 한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1: 한강술래
0: 살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 한강술래
0: 6월 누도 7월 백중
1: 한강술래
0: 8월 추석에다 넘어간다
1: 한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철래철래가 잘 논다
0: 화세기 저세기 고군 안생 놀아라
1: 흑사
0: 석사

0: 생기질
1: 묵맛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걸었네
0: 이러자라 생기질
1: 묵맛에 따부질
0: 손치기하세
1: 손치기하세
0: 손치기 손치기
1: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박쪽박 시지가 손나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웅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뱅겨

기온이 38도를 넘어가는 극심한 폭염, 즉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면요. 우리는 흔히 뙤약볕이 내려쬐는 길가나 논밭 같은 야외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 통계와 연구 자료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한 폭염 상황에서는 뜻밖에도 집 안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바깥에 가혹한 더위를 피해서 들어온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 집. 그런데 이 공간이 냉방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더위쯤이야. 아유, 예전에는 다 견뎠어. 뭐. 네. 이렇게 무심코 더위를 참아내는 일, 이제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예전에 그 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온도 조절 감각이 조금씩 무뎌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안방과 거실의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냉방과 휴식을 챙겨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인천 군음소리 1부입니다. 소리의 차영여우의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인천 군음소리 1부였습니다. 소리의 차영여우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요즘 계속 폭염이 이어졌었죠? 네, 여름 내내 아우,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비교적 시원할 것 같은 강원도와 동해안에도 열대야가 났고, 아무튼 이 극한 폭염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문을 살펴보면요, 바깥은 물론이고 실내 더위에 대한 대비 또한 참으로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위가 심할 때는 아끼지 말고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밤낮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여 집안의 냉방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여 집안의 냉방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나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셔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혼자 지내고 있는 친구나 이웃들의 안부도 한 번씩 살피면서 시원하게 다정하게 마음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시작한 새우먼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22 새우먼 시리즈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의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삶이 끝난 뒤에도 인연과 업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천도제는 망자가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의식을 올리는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인데요. 영가를 맞이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긴 뒤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들으실 신중작법은 도량을 더욱 청정하게 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님들께 예를 갖추는 의식입니다. 작법이라는 말은 불교의식에서 몸짓과 소리 그리고 의식을 함께 갖추어 올리는 예법을 뜻합니다. 범패와 함께 절도 있는 동

임묵 스님 외 여섯 분 스님이 함께한 천도제 가운데 신중작법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2022년 응선사에서 봉행된 49제를 국악방송이 현장에서 기록한 실황이기에 의식이 지닌 생생한 숨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악방송이 정성껏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한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경발림입니다. 소리의 배경춘입니다.

경발림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배경춘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손과 발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손아귀 힘과 발가락 근육이 전신 건강과 노화 과정을 살펴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물건을 꽉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죠. 단순히 손의 힘만 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력은 몸 전체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보여주는 신호로 활용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악력이 5kg 줄어들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악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되거나 수명을 직접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며 노쇠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력을 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말랑말랑한 공이나 깨끗하게 접은 수건을 손으로 천천히 쥐었다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을 번갈아가며 10번에서 20번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반복해 보십시오. 또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팔을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도 손과 팔 근육을 함께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근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과 발가락의 힘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작은 턱이나 또 울퉁불퉁한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도 손과 팔 근육을 함께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근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과 발가락의 힘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작은 턱이나 또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이 흔들리면서 넘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낙상, 네, 그리고 또 골절 뭐 이런 것들이 활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발의 힘을 잘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수건 끌어당기기가 있는데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뒤 바닥에 수건을 펴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천천히 오므려서 몸쪽으로 끌어당겨 보는 겁니다. 또한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또 양옆으로 벌려보는 동작도 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그 작은 근육이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을 들고 걷고 균형을 잡는

춘향은 이렇듯이 옥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디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힘을 쓸 제춘추사략 동사기사 서삼경백가를 주야로 입고서니 동중소 문견이요 백락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흉중에 품어두고 품은 원로를 붓끝으로 희롱할제 국가 태평하야 경과 보실 적에 이두령 거동보소 장중을 들어가니 백설백목 제일 장막 구름같이 높이 쳤다 탑을 악면은 홍일산 홍양산 봉미선이 완연어구라 쉬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명기 도총관 별령군과 승사각실이 늘어섰다 중앙의 어영대장 선상의 훈련 악면은 홍일산 홍양산 봉미선이 완연어구라 쉬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명기 도총관 별령군과 승사각실이 늘어섰다 중앙의 어영대장 선상 훈련대장 도감중군 700명 삼령군 오자개 창 일광을 희롱을 제 억조 창생 만민들 어악풍류 떡쿵 나누났지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게하산 태극기입니다. 그 앞에 서면 태극기가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자주 독립을 향한 마음의 표지였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도 소개되는데요. 용공, 난용, 연포기제 이러한 글귀와 함께 약지 한마디가 없는 손도장 그리고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습니다. 이 한 줄 앞에서는 나라를 잃어가던 시대에도 스스로를 대한의 사람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마음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더운 날씨에도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 대표적인 실내 문화 공간입니다. 이번 주 광복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으신다면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전화, 네, 자신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야무지게 받지 않거나 당당하게 거절한답니다. 사실 휴가나 퇴근 후에는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는 왜 그토록 일에 대한 고민과 무거운 중압감을 휴가지까지 또 집까지 무겁게 끌고 갔었나 싶습니다. 이럴 땐 음악 한 곡 들어야 됩니다. 화류동풍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그림입니다.

들으신 곡은 화류동풍이었고요. 연주의 그림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휴대폰 광고에서 그 배우 한석규 씨가 초록빛 대나무 숲길을 한가롭게 걸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멘트로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같은 배우가 다시 비슷한 광고를 찍어 화제입니다. 여전히 특유의 신뢰감 넘치고 따뜻한 목소리로 온갖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내 내면에 온전히

오늘의 마무리 곡 어이 얼어 자리였습니다. 노래의 김영우, 김여진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 2와 3, 4 우리가 세대 차이 네,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3, 4세대들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1, 2세대 이제 눈치 좀 그만 보자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외치는 주문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의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정말이외 여러분들의 노래와 연주로 여름잠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직은 여름잠인데 다른 날보다 지난주보다 잠을 좀 더 편하게 깊게 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살펴보면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그쪽은 더 더위가 꺾였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도 지금

0: 야, 회사 다닐만 하네. 이런 생각 들고 또 구내식당 밥이 조금만 더 맛있어져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은 살만하게 해주는 그한끗 차이 이걸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온이 3, 4도만 내려가도 살만해진다. 또 어떤 분은 살 1kg만 빠져도 삶의 질이 1% 이상 올라가는 기분이다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자,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는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끗 차이. 이것만 달라도 살만하다 싶은 거뭐 있으신지 문자로 나누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고각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노래해와 보라가 함께 노래합니다. 여기도 하나.
1: 매일 밤 별을 보며 꿈꾸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

노래해보라의 여기도 하나 들려드렸고 이어드린 곡은 아이리쉬 음악하는 팀이죠. 바드의 노래와 연주로 길 위에 자란 숲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월요일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는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끗 뭐가 있을지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사연들 마주해보기 전에 봄꽃 향기님 입추 지났다고 저만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시원하지? 라고 하셨고요. 일산멋쟁이님도 시원한 가을 아침이 됐네요. 라고 하시면서 가을 노래들 막 신청해 주셨어요. 아 진짜 지금은 어제 오후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진짜 왜 그 가을 하늘 특유의 높은 하늘 이렇게 바람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구름의 모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더워지면 허를 찔리게 되면 그때는 좀 마음이 낭패가 될 텐데 하여간 저도 그래요. 가을이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낮의 최고 기온은 꽤 올라갑니다. 34도, 5도 막 이런 곳들 많으니까 아직은 폭염 기간이다. 라고 잘 대비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사연 2094님 저는 구내식당 이용률 진짜 높은 사람인데요. 그날의 메뉴가 좋고 맛있으면 오후가 든든하고 메뉴가 별로고 맛없으면 오후가 계속 헛헛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과연 뭘지 궁금해하면서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작은 거 하나만 맛있어도 기분 확 달라지는걸요. 그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진실의 미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오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즐겨보는 SNS 계정 중에 하나가 노브레인 보컬리스트 이성우 씨 그 인스탱 계정 가면요 맨날 뭐 먹고 고개 숙이면서 먹고 고개 들면서 미간 찌푸리면서 최고다 엄지척하는 사진 있거든요. 동영상 네 그거 보면 괜히 기분 좋아져요. 네 여러분도 한번 여유 되시면 보십시오. 아이디가 마산 하드코어인가 영어로 썼을 때 그렇습니다. 마산 출신이거든요. 자 3482님 아침에 남편이 저 안 부르고 혼자 옷 찾아 입고 출근하면 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할 것 같아요. 아니 중학생 아들도 혼자 옷 찾아입고 학교를 가는데 제 남편은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왜 그러고 싫은 걸까요? 너무 계속 챙겨줄 버릇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 옷은 자기가 찾아입는 거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남편분에게 한디가 그랬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싶은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끗 뭐 있으신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국악전자유랑단의 노래와 연주로 드림 오브 김치 듣습니다.

성희님, 아침에 만난 직장 선배님이 제 원피스를 보고 어머어머, 이 겨자색 원피스 참 예쁘다. 이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뭐큰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말 해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김현숙님, 냉방병으로 일주일

금연 찬대 자일의 사바세갱 남산은 더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로고 백사가 여일하고

0: 잘 들으셨죠? 토속미녀도 있었고 동요도 있었는데 새 노래에 똑같이 나오는 김치 이름이 있어요. 시원하고 아삭한 여름 김치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갓김치, 2번 열무김치, 3번 오이소박이, 4번 동치미에 껌이죠. 국물에 국수 말아먹기도 하고 비빔밥에 넣어 슥슥 비벼먹기도 하는데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김치로 찍어보세요.
1: 네, 창우가 오늘은

0: 자, 과연 정답은 무언지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열무김치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우리 아빠는 열무김치만 있으면 밥 두 그릇도 뚝딱이라니깐요. 엄마가 반찬 걱정 안 해서 좋대요.
0: 맞지 맞지. 나도 오늘 점심은 시원한 열무김치국수로 정했어. 창호도 같이 먹을래?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신의 뉴디스코 칠웨이브 연주하는 팀입니다. 그냥 시원한 음악, 좀 편안한 음악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앨범 제목이 비수기예요. 비수기. 영어로 로우 시즌. 좀 긍정적으로 쓰면 안 되나? 그래서인지 2020년에 발표한 3집 앨범이 로우 시즌 비수기인데 다음에 2021년 5월에 발표한 앨범 제목은 성숙입니다. 하이 시즌이에요. 야, 별 의미 안 두고 그냥 앨범 제목 뭐 적당한 거 해.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좀 심드렁한 이 밴드 풀사이드가 들려주는 오늘의 음악.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알아야 할 노래가 맞나 봐요. 좋더라고요. 듣기 편안한 미디엄 템포의 리듬, 그리고 세련된 화성, 로맨틱한 멜로디가 담겨있는 이 노래. 여름에 듣기에 딱 좋은 음악이라서 들려드립니다. 풀사이드의 Around the Sun 피처링으로 아모아모가 노래 함께합니다.

0: 미국 밴드 풀사이드가 연주하고 노래한 Around the Sun, 아모아모 피처링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앨범 제목은 비수기지만 한철 장사하면 안 되겠죠. 사시사철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이광수 변호사님 오시는 날입니다. 법인지 감수성 한번 끌어올려 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지난 시간에 0.0%의 비알콜 맥주도 많이 마시면
0: 그런 법이 어딨어?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지난 시간에 0.0%의 비알콜 맥주도 많이 마시면 음주나석에 걸린다 는 풍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0: 예, 맞아요.
1: 결과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1: 네, 0.0% 비알코올 맥주 100캔을 마셔야 일반 알코올 맥주 한 캔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알코올 맥주는 많이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이거 진짜야? 아니 가짜야? 이렇게 아리송한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체크해

0: 고객의 쇼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와, 식당 이용하실 손님들도 꼭 알아야 될 진실이고 또 업주분들께서도 아유 써놨으니까 됐지 뭐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안내문 하나 붙였다고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네요.
0: 네 맞습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 신발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비록 책임이 없다라고 글을 써놨다고 해도 예. 신발 분실 시에 책임이 집니다.
1: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신발

0: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아 근데 나한테 안 맡겼는데 뭐 어떻게 관리해요? 소홀할래야 소홀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닐까 네. 싶은데요.
0: 법원 판결을 보면 목욕탕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하더라도 탈의실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1: 예.
0: 이런 마스터키를 관리를 소홀을 하거나 또는 목욕탕에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는 그 이런 상황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처음에 남탕, 여탕으로 갈라지기 전에 티켓 먼저 구입하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는 뭐 남탕, 여탕 들어가면 그 공간을 탈의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분이 긴 시간 자리를 비운다던가 마스터키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기준품 분실 시. 네.
0: 맞습니다. 정리하면 물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손님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1: 예.
0: 업주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물건이 분실

0: 처리 가능합니다.
1: 예.
0: 물건 하자가 있은 경우에.
1: 예.
0: 그러나 단순 변심으로 내가 집에 가니까 마음에 안 드네 바꿀래 이렇게 했는데도 교환인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입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0: 이렇게 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업주가 사전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이제 명확히 교지했으면 소비자 업주 간에 물품 구매 후 교환을 할 수 없다는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물품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것이 뭐 핵심인 부분이네요.
0: 네.
1: 아, 그러면 홈쇼핑에서는 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환 환불 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는 엄청 파격적인 거네요.
0: 네.
1: 조건이.
0: 온라인 쇼핑은 예외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이제 온라인으로 옷, 신발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1: 예.
0: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0: 어허, 돌발 퀴즈네요. 변호사님, 문제 주십시오.
1: 네, 다음 중 진실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당에 신발 분실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있으면 업주는 책임이 없다. 2번,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3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환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0: 오, 오늘 함께 얘기 나눈 부분들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 중 가능한 거, 진실인 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 없다라고 업주가 써놨다면 업주는 책임이 없다. 왜? 써놨으니까. 2번,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방금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자, 이한의 노래, 그리고 양금 연주도 이한 씨가 직접 했네요. 변심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월요일 코너, 그런 법이 어딨어.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 세상에 떠도는 소문들 가운데, 법적인 거,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거 오늘 팩트체크, 이광수 변호사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다음 중 진실이 맞는 것, 진실인 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고요. 대부분의 정답은 3번으로 오고 있고, 2번도 꽤 있어요. 3번이 뭐냐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인데요. 2667님, 3번 전자상거래는 교환 환불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고,

0: 명호의 오 하시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10으로 갑시다. 15도 좋고 뭐 이렇게.
1: 네, 그래서 제가 보통 경찰서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해보면
0: 예.
1: 이제 분실물 습득했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주인이 나타날 건가 안 나타날
0: 어디
1: 건가.
0: 보자. 6개월 보름 남았군. 막 이러면서. 재밌네요. 아 근데 장소 이걸 주운 장소가 현금을 주운 장소가 길거리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주우면 얘기가 달라지죠.
1: 네, 맞습니다. 길거리가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의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돈을 주었다면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 물건의 습득자와 건물의 관리자가 돈을 나누어서 가져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러니까 n분의 1 해야 됩니다.
0: 습득자하고 건물의
1: 관리자.
0: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의 관리자?
1: 네.
0: 아.
1: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우면 다 6개월 안에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내 돈인데
0: 네.
1: 만약에 상가 안에서 내가 10만 원짜리 주운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와 그 상가의 관리자가 반반 나누게 돼 있습니다.
0: 이게 현금인 경우에 그런 거죠.
1: 네.
0: 물품이면
1: 물품도 이제 6개월 안에 안 나타나면 본인이 소유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만약에 건물 상가 안에 이렇게 해서 그 만약
0: 하면
1: 물건에 이제 뭐 액면가로도 나누겠죠. 이렇게 뭐 나눠주든지.
0: 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액면가를 정하는 데
1: 네.
0: 있어서.
1: 그리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0: 그거는 법에 걸릴 것 같은데요.
1: 네. 점유이탈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돈을 줬든지 이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0: 아. 점유이탈 물 횡령죄
1: 네.
0: 주인이 점유하고 있던 게 이탈되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갔다 횡령했다네요.
1: 네.
0: 오, 재밌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즉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을 감경한다던데 맞을까요?
0: 와,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쳐버릴 일이잖아요. 내가
1: 네.
0: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뭐술 마셨다고 해서 감경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1: 보통
0: 일인데.
1: 이렇게 술 먹어서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0: 왜?
1: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거든요. 술
0: 그러니까요.
1: 핑계를 대고.
0: 근데 약간 감경된다는 걸 예전에 아주 예전에

0: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실력을 행사해서 예. 내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1: 근데 예전에 우리 뭐 몇 년 됐을 거예요. 이 코너 시작할 때.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잡을 수 있다고 네. 하지 않으셨나요?
0: 현행범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네. 쫓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약간 너무 많이 때려눕히면 안 되고 조금만 제압하고
1: 꼬집는 거 괜찮을까요? 꼬집는 거.
0: 네, 조금만 제압하고 물건을 회수하는 거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경찰이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어도 옆에 계신 분들이 체포할 수 있네.
0: 예, 네. 현행범 체포는 꼭 경찰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며칠 뒤에 내가 도둑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현행범은 그 실시간 그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1: 네. 소매치기 같은 경우 그 순간에 잡는 거는 가능하고
0: 맞습니다. 그 다음 달에 내가 소매치기다 해가지고 때려 눕히면 이거는 이제 폭행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무단 주차도 마찬가지로 내 땅이나 건물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나의 허락도 없이 주차를 한 경우에 견인차를 불러서 치워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물건 손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1: 우와, 땅,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0: 이게 사실 엄청 이제 답답한데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요?
0: 내 땅이나 내 건물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에 이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면 이제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0: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임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 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검은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검은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 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 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긴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옛 격언인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 펼쳐질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두셔도 좋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을 기도처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욱 소중해지고 또 겸허한 마음도 생겨나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 간절히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하는 것도 무언가 간구하기 위함일 텐데요. 우리가 일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인은 떠오르는 아침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는데요. 그만하면 호사스런 간구가 될까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창가곡 개면조 두거 임술지추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